너무 무방이. 몰라니 아니 손바닥도 왔고. 몰라가 말렸을 거리라. 너긴 꼬 아구사 셀폰이 앙남 배송 바바이. 강남 버스 한국에 당 처음 빨리 나가도 와. 몰라 가서 뭐야. 꼬 인디 밖에 처먹 온다다. 어머나 다시. 이 스칸들로 혼도겠지. 뽀까 후이 안 도겠지. 뽀까 후이 안 도겠지. 하리 뭐해. 똥간 것밖에 잘리 왔다. 똥간 것밖에 잘리 왔다.